Trump. Y2C가 될 수 있나? How are God? Romance and all strategy. Please me back. 2C가 될 수 있나?